0: 신점아기야 라이 신점아기야 자 기아주 군디노피다 군디노피카나 말리게 보아이네 나도 신점아기야 마카즈 머리세고 하스카나 주 드프 준다나에 South Africa 오모 포투 슬렌다 아이고 좀부야 부야 나나 세구르코 마치 페리세 자고 신점아기야 나 신점아기야 1-2-1-2-1-2 Doc on the deck
1: Rukoyo kwama, rasinja magia.